0: 要命了！看这么多出去，就两个人，好对付。
1: 여스라와 나아가 나가 그렇더니 중간 타이간 들어 지간 타이크라 니게 미친보다 모두 사시단다.
2: 대화 이츠마데 마시마스카
1: 아사르다. 다다이마 코이트노 마프가났다카다. 수우존카라 오이시다카다.
0: 팀준시다.
3: 15分钟画一次，咱们抓这个空隙。走吧，等等，给我站住！哎，我发现我现在抓不住你了，是吧？你现在越来越不像话了，快点，娘给你擦完脸，赶紧睡觉了啊，好儿子，来。你怎么着？我非得打你啊！
4: 服务员，
3: 我等会儿再回来收拾你。
4: 服务员。
5: 还没歇着呢，
3: 你咋来了？
5: 来看看你们娘俩。